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첫 곡은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루소, 러시아풍의 론도, 장피르 랑파르의 플루트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한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한 번씩 정리하는 게 꽤 기분이 달라지고 좀 뭔가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안 입는 옷은 좀 덜어내고 한동안 넣어두었던 옷들을 다시 꺼내놓고 그러고 나면 괜히 이렇게 뭔가 생활도 한번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거창하게 뭔가 뭐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방을 환기하고 책상 위 정리하고 서랍 같은 것도 좀 한번 뒤집어서 정리하고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환기될 때가 있잖아요. 아직 올해가 석 달 넘게 남아있는데요. 새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쯤에서 한번 가볍게 리셋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은 미뤄둔 것 하나쯤 정리해봐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카티프로 시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집 슈반넨계장 백조의 노래 또 집번호 957 가운데 첫 번째 곡 리베스포트샤프트 사랑의 전령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노래 그리고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보물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차로 15분, 20분 거리를 걸어가면 1시간인데 걷고 있어요. 복잡했던 마음을 한결 내려놓게 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 걷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뭔가 앉아서 생각 정리하다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요. 참 좋습니다. 때로는 저는 음악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이 이어폰을 꼽는데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잖아요. 그냥 바깥 소음 안 들리는 그것만 딱 켜놓고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해바라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따라 클래식 선율이 가슴속으로 들어와요. 가을인가 봐요. 매일 듣지만 처음 글 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클래식을 만나기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듣던 늘 듣던 선율이 다르게 콕 가슴에 와서 바뀔 때가 있어요. 운명처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성찰은 영어로 self-reflection이다. 성찰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그림을 볼 때는 거울을 보듯 나의 내면을 비춘다.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선호와 취향을 넘어 가치관과 그것을 형성한 삶까지 드러낸다. 그림 속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상징으로 등장하곤 한다. 작품 허영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다.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 거울 속 자신에게 입을 맞출 정도이다. 그림에 허영이라고 제목을 붙이며 지나친 자기 사랑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만약 꾸며진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품 거울 앞에 장투 부인은 어두운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 무표정한 여벌굴과 달리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뭉개져 있고 어둡다. 마치 거울이 진실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라도 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어둡게 뭉개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도망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둠을 견디고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이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한 시간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격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림을 봤을 때 강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다시 떠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심장이 뛰거나 눈물이 나는 감정의 동요를 경험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응어리진 감정과 걱정인 기억이 풀어지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 촉발된 감정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그림을 보는 것은 흩어진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때로는 그림이라는 거울 속에서 어둡고 추악한 내 모습과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만과 허영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울을 마주하며 진짜 나를 알아가게 된다. 내가 아는 나를 넘어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더 알고 싶어진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면 허영과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림은 나와 삶을 비춘다. 그렇게 나는 미술을 통해 흔들리는 삶을 통과하고 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디플레장조 오프스 27의 2 렌토 소스테누토 마리아 조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미술 심리 상담사이자 도슨트 정희주의 책 흔들리는 마음을 위한 미술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단순하게 작품을 그냥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의 마음에 마음

끌리고 또 어떤 그림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돌아보면 나의 삶과 감정이 담겨 있을 테고 또 마주하기 싫었던 내 모습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을 그냥 외면하기보다 또 조용히 바라볼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예술을,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바라보고 듣는다는 건 작품을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만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큐엘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모태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교회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제르지 피셔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부 때 이 곡 성가대에서 노래했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즐거운 생활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실업자 날짜가 끝나면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좀 있으시고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니까 등이 결려서요. CBS 라디오는 하루 종일 날마다 들어요. 졸다가 깨다가 걸어다니다가 온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래요. 또 적당한 휴식은 좋지만 또 오래 쉬면은 다시 막 몸이 근질거리고 일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 이제는 또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글을 읽어보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듣겠습니다. 일가르덴 리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함께 들었습니다. 일 가르델리노의 연주였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17년간 월급쟁이 생활을 마감하고 백수 생활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자영업 준비를 하면서요. 제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함이 우리 가정에게 늘 함께하길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겠죠.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그 닉네임대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0: 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92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우리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이벤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양주동 시 박태준 곡 산길, 바리톤 윤치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비탈리의 샤콘, 진우 프란체스카 티의 바이올린과 에드몽드 슈투츠가 주연한 트위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오랜만에 들어요. 걷기 운동 30분 하고 들어와서 보냅니다. 추워지기 전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마음속 약속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말하는 대로님도 9월 리셋을 하셨군요. 그래요. 또 너무 추워지면 운동 못하니까 운동하기 제일 좋은 짧은 계절이잖아요. 또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요 기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 이렇게 좋은 공기와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이 곡은 앞에는 아름다운 서주 같은 그런 안단테 스피아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활기찬 폴로네즈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안단테스 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오프스 22 가운데 서주 부분 안단테스 피아나토를 보내드렸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푸름곰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작년 1월에 인사드리고 또 세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한국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여긴 요코하마인데 일주일 넘게 비가 오고 흐린 날입니다. 가을 하늘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아까울 만큼 좋은 날씨인데 비가 오고 있군요. 하지만 또 비도 운치 있잖아요. 가을비. 이번 여름에 유독 가까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비도 많았고 조금 힘든 날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멎고 좋은 날씨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시죠.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메디타시온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찰리 브라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도서관의 제 3개월 한정 직무 체험일이 9월에 끝나요. 돋보기를 계속 쓰고 봐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보람된 경험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3개월 동안에 도서관에서 직무 체험을 하셨군요. 그래도 또 작은 글씨 계속 보셔야 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또 책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셨군요. 또 다음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이여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 그리고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와 해리 비키스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도 설탕님 사연인데요. 드디어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예전에 함께했던 곳에서 제게 손 내밀어 주셨고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가게 됐어요. 일이 갑작스레 끝났을 때의 막막함, 그 순간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랬던 간절함,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까지 제 모든 감정의 파도를 본 듯해요. 참 저는 쇼호스트랍니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우리 아당님들 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쇼호스트 일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린더설탕님. 예전에 처음 일을 하게 됐다고 기뻐하신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일에서 갑작스럽게 오지 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너무 속상해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빨리 다시 이렇게 또 손을 내밀어 주셨군요.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한번 또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인연은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어떤 일이 오면요,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엔 또 잠깐 쉬는 기간일까 보다. 이번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는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된 인연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콜로이의 플루트, 찰스 게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골로의 플룻, 찰스 게르트의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탕브랭은 탬버린이라는 뜻입니다. 동글동글이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마음은 봄, 몸은 가을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가을은 최고의 계절이죠. 이상하게도 그 최고의 계절이 가장 짧아요. 섭섭하죠. 근데 또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세요. 하늘도 많이 보고 이 예쁜 빛깔, 나뭇잎 색깔도 보고 그냥 공기 빛깔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가을은. 자, 이어진 음악입니다. 랄로의 첼로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인터메조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샬민 씨가 지휘하는 콩스레 나무르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첼로 협주곡 디단초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샬 뮌치가 지휘하는 콩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구름이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요양보호사 하다가 아파트 청소하는 일 하고 있어요. 8시부터 3시까지. 올 여름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 요즘은 시원해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니 시간도 금방 가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시군요. 아유, 요양보호사 일도 참 힘드셨을 텐데 또 아파트 청소하는 일도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여름에 그렇게 또 아파트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선선해져서 한결 나으실 것 같네요.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ed a Dream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입니다.

0: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0: I'm Not a Baby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배지미를 드립니다.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잠나무.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판 아담스의 The Holy City, 거룩한 성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보내드리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곡은 성가대에서 정말 단골 레퍼토리죠. 테너 스튜어트 버로스가 노래하고요. 윈 모리스가 지휘하는 암브로스 연 싱어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릴 땐 다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저앉아 엉엉 울기 바빴죠. 근데 언제부턴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손 놓고 앉아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잔혹동화의 진실을 알아버린 어른들의 언어. 어떡하긴 뭘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합시다는 거꾸로 읽어도 다시 합시다. 어제까지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한 주말이라면 다가오는 월요일에 다시 합시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Let It Go 였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5: 조강기

영화 마미 중에서 익스피리언스, 언터처블과 블랙스완의 음악감독으로도 알려진 이탈리아 현대음악의 거장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명곡이었습니다. 자비에 돌란 감독은 이 곡이 마미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줬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정우성, 조인성 주연의 우리 영화 더 킹에도 익스피리언스가 흘러나왔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는 별명이 빙하위 피아니스트예요. 그린피스 초청으로 노르웨이 빙하지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붙은 별명이래요. 귀엽죠? 빙하위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디아워스 중에서 모닝 피시지스. 실존했던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에요. 1923년 영국의 교회에 사는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와 1951년 미국의 LA에서 울프의 소설에 흠뻑 빠진 로라, 그리고 2001년 뉴욕의 출판 편집자인 클라리사가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서 있는 세 여자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영화가 흘러가는데요. 이들이 겪는 각각의 하루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의해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울프 역의 니콜 키드먼, 로라 역의 줄리안 무어, 클라리사 역의 메릴 스트리까지 세 배우가 공동으로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했었죠. 이번에는 0606님이 신청해 주신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준비했고요. 이 곡은 영화 엘비스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이어서 말레피센트 중에서 라나 델레이의 Once Upon a Dream까지 듣겠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 게리 올드만의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중에서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896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그리스, 샌디와 데니 두 주인공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던 그 카니발 장면에서 그때 흘러나왔던 곡이죠.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 You'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명적인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 뭐가 있었냐고 여쭤본 적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말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켈리님,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셨어요. 아오이와 준세이. 아, 정말 그러네요. 이 영화도 있었네. 메이띵님은 제가 좋아하는 운명적인 사랑 영화 천밀밀이에요. 첫 장면과 끝이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상민님은 About Time이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간여행자의 아내 이 정도가 떠오른대요. 약간 취향이 보이는데요. 카르피디엠16님, 운명적인 사랑하면 저는 무조건 오만과 편견이에요.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예스를 외치는 그런 사랑. 4665님, 영화 사랑을 위하여.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이들의 사랑도 아름다웠죠. 하셨네요. 와, 재밌다. 여러분들과 영탑회한 것 같은데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보통 게스트들이 사랑 영화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와, 재밌다. 취향이 보이네요, 정말로. 저 연극팀하고 단톡방 중에서 제가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최애곡 하나씩 공유해 주실 수 있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몇몇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나은 배우가 사랑 영화 좋아하는 영화 궁금하다고 해줘서 우리가 또 성심성의껏 좋아하는 사랑 영화를 대답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나는 무슨 영화 좋아해? 이러면 좀 뻘쭘한데 물어봐 주니까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막 고르고 정성스럽게 답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쑥 누군가에게 넌 무슨 영화 좋아해? 사랑 영화? 좋아하는 영화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어? 궁금하다. 뭐 요새 즐겨 듣는 곡 있어? 이러면 굉장한 호감의 표시, 관심 있어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플레젠트빌 중에서 어크로스 디 유니버스, 비틀즈의 원곡을 피오나 애플이 다시 부른 버전 준비했고요. 아, 이 곡 들으시기 전에 먼저 원칼사 한 곡 더, 퓨어 이매지네이션, 티모시 탈라메의 목소리입니다. Come with me.

0: 영화 마스크 중에서 헤이 파츠코, 이봐 멋쟁이 녀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파르돈 탁스.

최강희의 영화음악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끝곡은요. 영화 마법사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러브홀릭의 실비아.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0: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여유 있게 하기 좋은 거. 화분에 물 주면서 잎사귀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흙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 아닐까요? 요즘 가을맞이로 소국 화분 장만했다는 분들 많은데 잘 키우고 있으세요?

며칠 바빠서 관심이 좀 덜해지면 바로 보여요.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요. 어쩌면 여유 있게 화분을 돌보는 일이 나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는 건지도 몰라요. 꾸준히 사랑해 달라, 틈틈이 봐달라. 내 가장 가까이에서 보내는 신호 잘 챙기는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카더 가든 로맨틱 선데이 보내고 계신가요? 7139님 여름 내 베란다에서 원없이 물 샤워하고 햇빛 쨍쨍 쬐던 산호수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화분 옮겨 심고 거실 모퉁이에 들여놓으니 초록이가 푸릇푸릇 좋네요. 간만에 식집사 노릇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냥이 집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왜 동물들도 너무 애정만 쏟으면은 버릇 나빠지고 막 이래서 막 강형욱 그 분이 오셔가지고 교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식집사 왜 하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식물은 하루 종일 말 걸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걔도 스트레스 받을래나? 나의 집착 때문에? 08이사님, 여름 친구 정리로 오전 시간 다 지났네요. 낮엔 덥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 이제 까시라고 차가운 여름 친구 느낌 싫더라고요. 좀 늦으셨네요. 요즘에 밤에 그거 여름에 덥더니 물은 추워. 뼈가 시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기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김연숙님이 신청하신 허각의 언제나, 2309님이 신청하신 맛있다 밴드 돌멩이. 김연숙님이 어머님 옷 사드리러 나가려고요. 까다로우신 어머님이 잘 골랐다, 이쁘다 하시도록 눈 부릅뜨고 골라볼게요. 까다로우시면 돈만 드리는 게 어떤 싶은, 그건 또 아니죠. 그래도 연숙님은 잘 맞춰드리나 봐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건 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드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주면 아이고 고맙다 하고

사실 취향이랄 것이 없고 오히려 애들이 준거 아까워서 못 입으셔서 그거 썩힐 거냐 막 이랬지만 이제 요즘은 우리 언니 오빠들도 너무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드리면은 안 좋아하시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숙님처럼 같이 쇼핑을 간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 5456님, 2달 된 아기 육아하면서 들어요. 12시 되면 아기가 울어서 언니 목소리 잘못 들었는데, 오늘은 아기 달래는데, 성공해서 여유롭게 라디오 들어요. 우리 아가가 이모 목소리 마음에 안 들었나요? 왜 울었을까요? 이러면 막 울어. 너무 무섭다며. 5456님, 힘냅시다. 2달이면 사실은, 뭐, 걔는 다 울음으로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에픽하이 지선의 원, 빅뱅, 뱅뱅뱅.

이승기 추억 속의 그대 나월의 귀로. 아, 작가안을 쳐다보고 그림 맞춰보고 핸드폰 사진 버튼 계속 누르게 될 때, 아, 가을이구나. 8928님. 그쵸. 요즘은 하늘을 볼 때마다, 아, 살아있음에도 감사. 이 푸르른 하늘을 주신 것에도 감사. 다 감사가 나오는 정말 그런 하늘이에요. 2172님. 엄마 생일 선물로 손 마사지기 샀어요. 요즘 손관절 안 좋으셔서 선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물이 될까요? 아, 포장지를 안 샀네. 그래도 쇼핑백에 담겼으니 괜찮겠죠? 아, 이 마사지기는 따로 포장 안 하지 않아요? 그 포장이 잘 돼 있고 그 마사지기 로고가 박힌 그 쇼핑백에 넣어야죠. 그래서 일부러 명품 쇼핑백은 돈 주고 서로 팔고 그러자,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나도 좀 팔을까? 소유의 I miss you. I you. 마음을 들어요. 요.

0: 가을사랑님, 20kg 좋은 쌀 아껴놓고 추석에 해먹을 해먹으려 했는데 벌레 생 그렇지 그거를 김냉에다 넣든 가 아니면은 깨끗한 그 페트병에다가 해가지고 탁 해놨어야지 벌레 잘 생겨요 의외로.
1: 네, 돋보기 쓰고 여태 고르다 이제 한숨 돌립니다. 아들은 벌이라고 난리지만 농부의 딸로서 그럴 순 없죠. 에휴, 잘 골라서 김냉에 정말 넣고 먹어야겠어요. 아, 깨도 못 가야 하는데. 주부는 참말로 힘듭니다. 아니, 주부신데 깨도 볶는 분이 이거 몰랐어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건 아니, 그냥 까먹었지. 우리가 또내 이름도 잘 까먹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아유, 너무 아깝고 아쉽네요. FT 아일랜드 사랑 사랑 사랑.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5: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휴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8327님이 신청하신 이기찬 비바 내 사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0: 1035님이 신청하신 쿨의 미저리 코요테 빙고 샵 럼밀럼미. 2897님 명절이 얼마 안 남아 약간 심란했는데 가서 전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우리 전사들이 전을 해야 되니까 심란하지요. 에휴, 그래요. 수영씨 방송 들으면 근심도 사라지고, 에휴, 신나는 노래들까지. 에휴, 수영씨한테 전혀
1: 안 그래 보이시는데 심란해 죽겠네.
0: 아휴,
1: 좀 이제 각 가정에서 분업화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엄마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랍니다. 엄마 아껴주세요. 각 가정에. 에? 분들 엄마 아껴씁시다. 미소천사님 6학년 3반 시언니예요. 아들 내가 대구에서 동탄으로 역귀성하는데 차표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번 추석은 남편이 대구 사돈댁에서 보내라며 인심 썼어요. 멋지다고 남편 칭찬해줬네요.

둘이 만난 거 해, 먹으면서 느긋하게 보내려고요. 인심, 그래요. 역시 시험니, 그래도 감사해요. 아, 물론 추석 설 이때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거는 너무 좋죠. 그렇게 하라고 또 있는 거긴 한데, 왔다 갔다가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좀 다른 때에 이렇게 하고, 다행히 사돈댁이 대구에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인근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조금 더뭐 고전주나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요럴 때또 만나면 돼. 커피 좀 드릴까요? 두잔 드릴게요. 예, 두 분이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세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3857님이 신청하신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6422님이 신청하신 MNJ 후에 1164님이 신청하신 조성모 불멸의 사랑. 387070님 급성 위염이라 커피도 음주도 못하는 금욕생활. 먹지 말라는 거 많아서 그냥 차 마시며 열만 들으며 명상 중이에요. 언니 목소리가 명상에 그렇게 좋네요. 빵 조각 집어먹고 싶은데 제 귀에 아주 귓방망이 울리는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참으라고. 아니야, 참지 마. 다 먹어. 술도 먹고 막 때려 먹어. 아주 그냥 위에 군영이 나가지고 이수영 말 들을 걸 이러면서 피눈물이 철철 나와봐야지. 먹어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캡사이신 왕창 들어간 떡볶이도 막 먹고, 응? 커피도 막 저기 뭐야 카페인 엄청 많은 거 막 다섯 잔씩 때려놓고 술도 막 2리터씩 먹으라고, 대동강만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예 군형이 나버려 그냥. 안 되겠지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섭죠. 많이 아팠죠. 얼마나 아팠어요. 그만큼 날 괴롭힌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커피 안 줄 테니까 낳고 나서 다시 문자 보내요. 5540님, 작년 추석에 일한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댁 안 가고 남친과 아이고 캠핑

0: 갔어요. 5540님입니다, 어머니. 5540이요.
1: 네, 그런데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워서 고생고생 개고생. 나중에 들켜서 엄마한테 혼꾸녕 나고. 추석엔 엄마 말씀 잘 듣고 가족과 함께 합시다.
0: 니 있잖아. 얼마나 엄마랑 같은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니? 응? 그리고 나는 있잖아. 그런 추석 이럴 때에 남친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지 집도 안 가고 내 집도 못 가게 하고 너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서로 별로야. 아주 별로야. 벌써 그냥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둘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찾아. 어? 알지? 나 극단적인 거. 우리는 저기 알겠지만은 원래 아줌마 아저씨들은 다 알아. 커피 두잔줄 테니까 이별 커피로 먹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 카니발 그땐 그랬지?

0: 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이별 커피를 마신 우리 5540님께 바칩니다. 너희의 연애는 지난 날이었어. 윤종신 지난 날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문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나 기회가 보이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태도처럼 일상 속에서 지체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득달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목적지에 도달하다,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휴일에도 오후 2시만 되면 한동준의 FM 팝스를 듣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오신 갈매기 때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 청취자분들이십니다.

2026년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농준의 FM 팝스 첫 곡은 Funky Town 립싱크의 노래 블루제비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나올 때 음악다방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곤 했는데 Funky Town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펑키타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득달같이라는 뭐 많이 표현을 쓰죠. 근데 표현을 쓰면서도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목적지에 도달하다,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이네요. 한동준의 FM 팝스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단어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마 그런 일들이 간혹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는 시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음악으로 위로받고자 하시는 분들 2시간 동안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 어느새 시름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0: 가면 집으로
1: 꿀끼리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자, The Time of My Life.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르는 곡이었죠. 그리고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제주딸기 산도님이 The Time of My Life 신청을 해주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So Far Away. 캐롤 킹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김경숙 씨가 폴 사이먼의 Duncan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애니멀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그리고 밥 웰치의 Ebony Eyes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 노래를 애니멀스의 버전으로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고1 때였나 그랬는데 산타 에스메랄다의 버전으로 먼저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 노래가 뭐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노래도 사실은 리메이크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니나 시몬인데 하여튼 이 그 많은 분들이 House of the Rising Sun을 기억하실 텐데 애니멀스가 불러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타 에스메랄다의 버전으로 훨씬 더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애니멀스 버전으로 들었을 때 하긴 뭐 나중에 니나 시몬의 버전으로 들었을 땐 더 이상했죠. 충격이었어요. 충격. 심지어는. 하여튼 애니멀스가 좀 멋지게 불렀었습니다. 에릭 버든의 목소리죠. 이 노래 핸섬 님이 애니멀스의 버전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에릭 버든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끝내줍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밥 웰츠의 에보니 아이즈는 빅맘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조니의 Open Arms 그리고 이어서 REO Speedwagon의 Keep on Loving You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보니 타일러의 내립니다.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F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네스킨의 Begging 웅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포시즌스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다시 뭐 역주행이라 그러나요? 이런 사례를 하여튼 리메이크해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739번으로 시부모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나홀로 32평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치워둘 걸. 몰아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음식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팝송 맛집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한꺼번에 하려면 항상 힘들죠. 평소에 그냥 청소는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 그러니까 청소라기보다는 정리를 좀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베란다, 그래서 오늘은 뒷베란다, 오늘은 다용도실, 오늘은 안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 날 잡아서 그냥 그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죠. 냉장고도 그렇고요. 자, 마네스킨의 매깅으로 한동준의 FM팝스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도넛 선바의 노래 Hot Stuff, 빌리지 피플의 YMCA, 그리고 클라우디아 베리의 Boogie Woogie Dancing Sho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YMCA 이 노래는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쌍둥이 아빠님이 늘 즐겁게 방송하셔서 들으면서 기분이 업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예. 5493번으로 철원 근남면 신사곡에 사는 조범열이옵니다. 강원고속에서 17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지금 2년간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고생하셨네요. 예.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뭐 뭔가 자유인으로 살만하니까 사시는 거겠죠.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그리고 이어서 734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1시간 30분을 달려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명절 장 보고 어묵전에서 어묵전골, 아 맛있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그 엄청 외국인 천국이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자갈치시장도 그렇고 거의 깡통시장 뭐 하여튼 엄청 외국인들이 많죠. 저도 한번 갔었는데 진짜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아, 그 어묵전골 진짜 맛있죠. 아, Honesty, 밀리 조엘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r Song, 엘튼 존의 노래까지 세 곡입니다.

마빈 햄리쉬의 연주였습니다. The Entertainer, Dolly Parton의 9 to 5, 그리고 아메리카의 Ventura Highway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퀴즈 내드리면서 정답이 로버트 레드포드였는데 로버트 레드포드 얘기 나오니까 이 영화 스팅의 주제곡을 띄워달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마빈 햄리쉬의 연주였습니다. The Entertainer. 자, 돌리 파튼의 9to5는 이부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로네츠의 Be My Baby 준비했습니다. 5549번으로 신청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0: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행복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포리노의 노래입니다. I wanna know what love i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지인이 요즘 부산 날씨가 정말 좋다고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합니다. 어디 부산만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어디든 그냥 보내기 아까운 날씨죠.

여러분, 한 달 정도는 쇼츠도 SNS도 이런 거 조금 덜 보고 걷든 뛰든 자전거를 타든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한 달만 지나도 이런 아름다운 가을날 지나가고 없을 테니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백동우가 부른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야, 불과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정말 마법처럼 멋진 계절이 다가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이 멋진 계절이 펼쳐질 거예요.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임상아 씨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고요. 윤건의 라떼처럼은 8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일요일이라 마음은 느긋한데 몸은 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지. 쇼파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5863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피곤하셨던 거죠. 뭐 한 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쉬시다가 잠깐이라도 산책 한번 하시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예. 유명순 씨, 가을을 얘기해 주셨네요. 들판의 벼가 누렇게 고개를 숙여가며 익어가는 걸 보셨다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다혜 씨는 어디가 아프신가 봐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어요. 향남에 있는 사계절 한의원. 일요일 5시까지 진료해서 들어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가요 속으로를 틀어놓으셨군요. 이 병원에 가보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긴 하는데, 자, 지금은 편안한 노래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겁니다.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장도양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학래 슬픔의 심로, 황은정 씨의 신청곡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여러분께 좋은 음악들 쭉 이어드렸어요.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그리고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7512번 추석 전이라 마트에 미리 장 보러 갑니다. 올 추석은 하나뿐인 예쁜 동서 가족을 초대했거든요.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거예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계획 중인 지금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왕진 씨는 주말 농장 배추밭에 물 주러 농로를 따라 걷는데 개나리 꽃이 활짝 반기네요. 개나리가 있다고요, 지금? 가끔 이렇게 성급한 아이들이 있긴 한데 어느 농장에는 땅콩을 캐서 터는 걸 보니까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다가왔죠. 다가왔어요. 그리고 음악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0902번으로 신청하신 정엽 짝사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이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장윤정의 어머나 7834번으로 정해주셨네요. 그리고 2191번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성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이동원 씨의 노래죠. 이별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슬기, 장미여관이 함께 부른 노란 샤스의 사나이, 경쾌한 곡으로 가요 속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죠.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박기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하신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그리고 9021번으로 청해 주신 김원중 바위섬이었습니다. 김경희신데요. 남편은 음악을 자장가 삼아 밀린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시군요. 저는요 음악 들으며 뜨개질하고 있어요. 추위 타는 야옹이들 캣타워 위에 깔아줄 방석을 뜨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고양이들 이제 더 포근한 자리가 생겨나겠네요. 함순경씨 낙엽이 이젠 제법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야, 그 모습 참 분위기 있고 운치 있고 그렇죠. 야,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6748번 설거지를 하는데요. 벌써 찬물이 실어져서 고무장갑 낍니다. 이거 평상시에도 착용하셔야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이 샤워할 때도 보면요. 조금 더 물 온도를 높은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따뜻한 음악 함께 하시죠.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의 노래예요.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현주 씨가 신청하신 산호라면. 오늘 김장훈, 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아 많은 가수들이 함께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혜영 씨의 물같은 사랑은 67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0036번. 예전에 엄마가 해주셨던 만두를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정성껏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왠지 가슴 한켠이 슬퍼집니다. 제가 해드리는 만두 오래오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죠. 건강하셔야죠. 만두들 얼마나 만드셨으려나? 맛있겠네요. 1090번. 밤 대추가 익어가는 날입니다. 아내랑 아버님 산소 벌초 중이에요. 노래 듣다 보니 평생 농사만 짓다 떠나신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라는 글을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셨네요. 이 가을 햇살 그리고 이 바람이 왠지 더 그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느껴집니다. 4660번으로 신청하신 김성호, 웃는 여잔 다 이뻐, 그리고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희진 영원한 나의 사랑, 김은미 씨 8093번, 그리고 팀의 사랑합니다는 629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고

는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왕 귀뚜라미, 청솔 귀뚜라미, 철썩이, 방울벌레. 지금 왕왕 울어대는 가을 풀벌레들인데요. 저녁에 조금 더 크게 들릴 뿐 낮에도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목청껏들 울어대나 몰라요. 아마 울다 지친다는 말도 맞을 거예요. 도시에 사는 매미가 그런 것처럼 도시 소음에 내 구애의 노래, 사랑의 울음이 묻힐세라 더 용을 쓰며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와서 열심히 사는 것들에는 자리를 좀 내주고 싶어요. 그래, 지금은 너의 시절이니 실컷 목소리 내며 살아라 하고 말이죠.

와, 박수! 존 덴버의 투데이로 시작했는데요. 캐치님들의 시절은 언제인가요? 용을 쓰면서 울음을 울면서 소리를 내지르면서 열심을 내는 시기. 나의 시절을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세라하인. 세라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서울

판타스 플리즈 미스터 포스트맨 7024님 청해 주셨고요. 1405님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3672님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농막에 가서 열무 뽑아서 다듬고 절여놓고 풀 쓰고 쪽파, 양파, 마늘 준비해서 믹서기 갈아서 김치 담궈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맛있어져라 주문 외우면서 가는 길에 함께합니다. 비바님이시고 2792님도 아, 이제부터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에요. 배추 절여서 김치 두둑하게 만들어뒀습니다. 겉절이 부추김치 휘리릭 버무려서 수육 삶아서 저녁상으로 내고, 저는 반식욕을 하면서 라디오 딱 켜니까 선물 같은 노래들이 나오네요. 명절 느낌 좀 나죠? 명절 음식 준비가 김치 담그기부터라고 제가 옛날부터 들었지만 저는 안 하는데 이 두 분은 명절 준비를 벌써 이미 또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련하시겠어요. 뭔가 큰 거 하나 해두셔서 뿌듯하시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원종동님 청해 주신 보이존의 워스 들을 거고요. 주스 뉴튼입니다. Angel of the Morning.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리타 클리지의 노래는 율로님께 전해드렸고요.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로스, Endless Love 들으셨습니다. 예삐 뽀삐님 함께 들어주셨죠? 소연 아빠님께서 문득 마음이 살랑거려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준비했고요. 2534님. 지금은 회사를 쉬고 있지만 10년 다닌 직장 용신님의 아침과 함께 했는데 저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엘리샤 키스의 이야기를 담은 헬스 키친이라는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준비했습니다. 가을 홀링님 청해 주신 실크 소닉의 Smoking Out the Window까지 세 곡 들을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1부 끝곡입니다. 오션 컬러싱 어번더 다운사이드 캔디핑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

0: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덕수궁 주변으로 해서 만보 걷고 왔어요. 덕수궁 돌담길 요즘 들어서 가을 속으로 가느라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영순내까님이 주셨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가을 산책. 이 단어들만으로도 어떤 색감과 어떤 느낌인지가 확 와닿습니다. 너무 좋으셨겠어요. 사라 맥락클란의 Angel, 임진규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프로콜 하람, 화이트 앤 쉐이드 앞에 들으셨어요. 아프로디테 차일드,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선샤인님 청해 주셔서 이 노래도 함께 들었습니다. 4680님께서요. 3년 전에 시작된 대한민국 100대 명산 도전. 오늘 그 마지막 백산을 충북 괴산에 있는 칠보산으로 완등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해 환갑이라는 나이에도 멋진 도전에 성공하신 부모님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오늘 새벽부터 7000보 걸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CBS 레인보우만 든든 부모님을 위해서 깜짝 서프라이즈 하고 싶습니다. 백산 함께 해준 레인보우에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늘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3년에 100개의 산을 가려면은요, 1년에 33개 가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3개 정도의 산을 올라야 가능한 거잖아요. 와, 근데 겨울에는 날씨 상황이 있어서 못 올랐을 때도 좀 있을 테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매주 오르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체력도 더 좋아지셨을 테고 성취감도 대단하시겠는데요. 정말 스스로

해도 자랑스러울 것 같고 벌써 지금 자녀분이 자랑스러운 사연으로 보낸 거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Every Breath You Take, The Police의 노래는 6771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섬마을 우렁낚시꾼님께서 요즘 진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 커피. 이어서 배상진님께 보내드려요.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아이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녁 준비하느라고 전혀 정신이 없는데 아이는 같이 놀자고 옆에서 매달리고 징징거리네요. 화내지 말자고 하루 종일 다짐해놓고는 영락 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네요. 아이랑 만난 저녁 먹으면서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봐야겠어요. 3911님이세요. 리차드 막스의 One More Time 들었어요. 신월동 삼김님 청해 주신 노래. 그래 한 번만 더 참자 참자 이렇게 One More Time. 그리고 이어졌던 노래는 제시카 심슨의 When You Told Me You Loved Me 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8344님. 저는 오산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손편지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제가 당선됐어요. 상금도 준대요. 너무 기쁜데 이거 자랑해도 되죠? 축하드립니다. 손편지 공모전.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는 원래 라디오 세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우리의 세계를 좀 빼앗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러네요. 8344님은 글씨도 잘 쓰시는 분일 것 같고 내용도 정감 있게 채우시는 분인 것 같고 또 라디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고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 다뿐이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그리고 메이비님 청해 주신 Sixpence None the Richer입니다. Kiss Me.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크리스 보티 세템브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빵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0: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휴일임에도 여기저기 공사 중 표시가 많아진 거 보니까 가을은 확실히 가을인가 봐요. 뭐 장마가 끝났으니까 작업하기도 좋고 이제 겨울 되면 얼잖아요. 그러니 뭘 하든 지금이 제격이다 싶은가 봐요. 묵은 감정은 허물고 새로운 각오는 다지고 우리도 그렇게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멈추지 않도록 배수공사도 하고 또 계획이나 목표가 잘 다져질 수 있게 토목공사도 하고요. 가림막 대신에 음악을 배경 삼아서 하는 공사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0: 개호섭 세월이 가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는데 오 방수공사 하셨어요. 8457번으로 장마 후에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바람에 가구에 다 비닐 치고 꼬박 이틀 방수공사 했죠. 그래도 위층에서 도배까지 해주기로 해서 그나마 비용은 좀 적게 들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참 다행이네요. 이제 또 한동안은 잘 버틸 수 있으니 든든하시죠? 근데 어떤 공사든 보면은 가을 공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주변을 봐도요.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도로 보수 공사, 뭐 상수도 공사, 전기 공사, 요즘 인테리어 공사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때면 우리도 좀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불어나고 흐트러진 것들 뭐가 있을까요? 몸매는 말할 것도 없고 각오도 좀 다시 다지고 마음도 다지고 그렇게 기초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지만 명절 때 또 얼마나 그냥 이렇게 바지끈 풀어놓고 또 맛있게 음식들을 드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귀성길, 귀경길 계획하면서 이 돈도 힘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죠? 아무튼 이 시간만큼은 공사 중 편말을 내걸어 두고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분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오줌 유산균 마이크로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의 노래였습니다. 김성환님, 금단님 청해 주셨고 저녁 어디쯤 가고 있을까? 8200번 휴대전화로 그 사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얼마 전에 이렇게 헤어지셨나요? 지금 한창 댁으로 가고 계신 중인가? 9328번으로 아유, 저한테 필요한 공사는 남편 AS 공사예요. 결혼 후에 갑자기 임플란트 9개까지 했죠. 고혈압에 간수치까지 아주 약을 달고 삽니다. 맘 단단히 먹고 남편 건강 챙기기 공사 중이에요. 그래요, 참 그게 부부죠. 부부만이 서로 챙길 수 있는 또 그런 일이 아닐까. 빨리 남편 분은 이 아내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수치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치아도 건강함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한송이님이 나만의 이 시간 좋아요 하셨는데 예, 더 좋으시라고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산울림입니다. 너의 의미.

소방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8956번으로 그러시군요. 근데 아드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세상 험한 일, 급한 일은 도맡아 하는 전국의 소방 공무원들 오다 가다 만나면 꼭 인사라도 전해주세요. 힘낼 수 있게.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할게요.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배터리 배터리 정확한 공명은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홍진영의 노래였고요. 차중락 씨의 노래 듣고 싶어요. 2424번으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수미님도 청해 주셨고 강환일님 또 연숙님이 지금 활동하신다면 아마 탑 아이돌이시겠죠? 그러겠죠?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최근에 봤는데 옛날 모습하고 그렇게 뭐 변화 없더라고요. 아주 건강관리, 자신관리 잘하셨어요. 이범학 씨. 또 산울님 너의 의미. 그동안 우리가 아이유의 음성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곡으로 우리 한송이님 청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후 집단장 공사 마친 집에 부부동반으로 초대돼서 다녀왔는데요. 바베큐 생각나면 언제든지 오라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고 고마운 반, 부러운 반,

우린 뭐하고 살았나. 싱숭생숭해요. 4113번으로. 아, 그 바베큐 할 때만 그리고 잠깐만 좋을 거예요. 단독주택 힘들어요. 관리하시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411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은아입니다.

상상만 해도 평안하네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베란다에서 티타임 하며 방송 들으신다고 윤상희님 청해 주신 이현실 새색시 시집간에 또 이종용 겨울아이. 오늘은 오리지널 곡으로 듣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 가수가 불렀죠. 수지 씨도 참 많이 불렀는데 9327번으로 겨울아이. 또 마야 나를 외치다. 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은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4784 휴대전화로 목동에 오셨어요? 저희 CBS 방송국을 쳐다봤는데 몇 층에서 방송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는요 3층에 있어요. 불 켜진데 보이시나요? 아, 하긴 방송국은 불 다 켜놔요. 예, 3층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청해 주신 곡 인피니트 따님하고 들으시겠다고요. 내꺼 하자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0: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4: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K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2020년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 있었다면 1980년엔 신영원의 개똥벌레가 있었죠. 수목님, 승민님,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이윤주님이 부모님하고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야겠다 싶어 신권을 바꿨어야 되는데 미처 못 바꿨습니다. 기왕이면 신권을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캐롯 마켓에 들어갔더니 와, 돈을 갖고 장사를 해요. 만원권 100장, 100만원을 신권이라는 이유로 140만원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거래가 없어야 그들도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 실화라고요? 그렇게 부른다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튼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요즘 걷기 너무 좋으시죠? 최훈님 아내와 함께 탄천을 걸으신다고 이승철 아마추어 영부님도 정해주셨고요. 이주진님, 대우님,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또 김성환님, 민유정님, 황지운님 정해주신 박정운, 오늘 같은 밤이에요.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주말,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매번 돈 부탁을 자주 하는 남동생, 남편한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이런 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아휴, 근데 또 돈 얘기를 할 때는 오죽 급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아휴,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얘기 안 할게요. 청해 주신 곡 준비됐고, 3118번으로도 최규남님이시군요. 손글씨를 즐겨 쓰신다고. 아직도 이 소녀 감성이 많이 남아 있으신가 봐요. 이문세입니다. 소녀.

내곡의 음악을 이어들으면서 그냥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들 목소리가 참 젊네요. 아주 싱그럽네요. 태동님, 김종기님 청해 주신 블랙테트라 구름과 나, 구창모 씨 음성이죠. 또 손현이 이름 없는 새,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정말 넘치는지. 김경호, 밤이면 밤마다, 우리 미림님 청해 주셨고, 소녀 이문세의 노래, 참 싱그러운 음성으로 내국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저의 포동포동 이쁜 살들 나누고 싶어요. 5477번으로 됐는데요. 다들 사양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 아이리스 OST 중에서 잊지 말아요 백지영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0: 오, 바빴어요. 처음에 잊지 말아야 할 때는 슬로우 가다가 조금 빨라지면서 현경과 영애 참 예쁘네요는 정말 빠르게 끝났습니다. 정자님 청해 주셨고 양경화님 3164번으로 김정호 하얀나비 또 백지영 잊지 말아요 세 곡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자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다음 주는 월화수 열심히 뛰시면요. 목금토일은 고향 앞으로 갓! 오늘 끝곡입니다. 리트머스의 할아버지 시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0: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밑에 계산대 이동판 위에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물건을 구분하는 가늘고 긴 막대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계산할 사람이 자기 물건 뒤에 막대를 놓아주면 그 다음 사람도 장바구니 안에 물건을 편하게 올려둘 수가 있죠. 끝을 분명히 해주는 것, 그건 다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요일도 한 주의 끝에 놓인 그런 막대인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이어온 한 주의 끝에 가만히 막대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 할 일도 챙기면서 새로운 한 주를 조금씩 미리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는 덕분에 월요일도 한결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종서의 Starry Night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그 무거운 막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앞사람과 뒷사람의 짐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어서 참 편리하죠. 일요일 밤도 어쩌면 그런 경계가 아닌가 합니다. 지나온 한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주는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오늘과 내일 사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놓인 일요일 밤이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장우진의 러브 그리고 포지션의 너에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소창으로 베개 덮개를 만들며 듣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늘봄님 어서 오세요. 설거지하고 걷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잘 들으면서 걸을게요. 예쁜 애님 보내주셨고요. 이 시간 매일매일 기다려져요. 각양각색의 일상 사연들,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들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에너지이고 소확행이네요. 작업하며 듣는데 표현하기 힘든 행복함을 느낍니다. 와, 감사하네요. 저도 표현하기 힘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몬드님, 어떤 작업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아이랑 남편이랑 셋이 나란히 앉아서 과일을 먹었는데요. 아이가 제일 큰 포도알을 집어서 제 입에 먼저 쏙 넣어주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챙겨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 예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하루지만 이런 온기 덕에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네요. 아, 그러게요. 엄마 제일 좋은 거 자기 눈에 제일

예쁘고 커 보이는 걸 골라서 엄마 입에 쏙 넣었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610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MP3 플레이어를 발견해 충전기를 찾아 켜봤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시절 플레이리스트가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그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아련한 기분으로 이 음악 들어보고 싶어요.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2년 묵은 남편이지만 엄청 반갑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는 말을 알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니 이런 왼수가 없지만 남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같이 들으셔도 괜찮은 건가요? 443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두 곡이었어요.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비주의 러브러브 전해드렸습니다. 7301번으로는 퇴사한 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금방 취업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백수로 살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졌어요. 이제 돌아오는 한 주부터는 아침 8시 기상을 목표로 잡았는데 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 좋은 눈이 들어오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9018번으로 보내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옛날 사진들 넘겨보다가 몇 년 전 둘이서 어설프게 떠났던 여행 사진, 무작정 떠난 여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보다 앳된 얼굴로 길 한복판에서 깔깔거리던 우리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련함과 고마움이 샘솟는 밤. 성시경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의 모든 순간.

두 곡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그리고 아이유의 러브 인 소울까지 전해드렸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00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윤권의 미행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윤희 씨 목소리가 나와 반갑네요. 귀에서 무선 이어폰 빼고 들으며 갑니다. 085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기사님도 우리 고모님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편안한 밤 꾸몸과 함께 할게요. 체리체리님 잘 오셨습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도 왔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 주시길 기다릴게요. 꿈과 음악 사이 2부 첫 곡이었어요. 0918번으로 정해주신 노래, 이적의 노래였습니다. 나침반.

0: 20%.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7: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6: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

0: 바꾸다 한바이어.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Good Music Station. CBS FM.

왁스의 엄마의 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3649번으로 보내셨어요. 그제 월급날이었어요. 바깥 산책하는 중에 오늘은 맥주를 두 캔 사서 한 캔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면서 마시려고요. 한 달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소소한 선물. 금주한 지 두 달이 좀 넘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십니다. 가을밤에 좋은 음악들 잘 듣고 있어요. 딸이 학원 갔다가 올 시간이 됐네요. 딸아, 내게로 와줘. 아빠가 기다리고 있단다. 네. 아버님이셨구나. 한 달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4810번으로는 와, 오늘 오랜만에 가방 좀 정리해보려고 다 꺼내다 기절할 뻔했어요. 몇 달 전 영수증부터 뭐 다 쓴 립밤에 구겨진 메모지까지 가방 구석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닥에 싹 털어놓고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통에 던지는데 묵은 감정까지 털어내는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주머니와 감정이 가벼워진 만큼 머릿속도 싹 비워진 것 같고요. 가벼워진 마음으로 꿈은 듣습니다 하셨어요. 네, 가방 안에 뭐가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을 이제 한번 볼까 했는데 잠깐 집어넣고 정리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이번 한주 애쓰셨어요. 김범수의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보고 싶다. 그리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있는 일요일.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0: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왜 시인은 가을 앞에서 이런 안부를 건넸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서늘해지면 멀리 있는 사람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곁에서 챙겨줄 수가 없기에 그저 어디에 있든 무탈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 더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있는 일요일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한영의 음성이었습니다. 가을 시선.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일생환의 다만 그리고 전람회 세상의 문 앞에서 였습니다. 1821번으로 보내셨네요. 2년 만에 상봉했어요. 드디어 제 고양이가 다시 왔어요. 떨어져 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나 봐요. 너무 행복해요. 잘 키울게요. 잘 살게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어디 잠깐 다른 곳에 맡겨두었다가 다시 데려오게 되셨나 봐요. 이번엔 이별하지 않고 오래오래 냥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헤라님이 보내주셨네요. 결혼 전엔 집에 돌아가면 늘 엄마가 계셔서 그때는 몰랐지만 참 든든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서면 문득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당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0: 3949번으로 정해주셨던 오웬의 루저,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그리고 최유리의 노래 바람이었습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2AM의 노래 너도 나처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지원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드랍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릴 땐 다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저앉아 엉엉 울기 바빴죠. 근데 언제부턴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손 놓고 앉아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잔혹동화의 진실을 알아버린 어른들의 언어. 어떡하긴 뭘 어떻게 다시 해야지

다시 합시다는 거꾸로 읽어도 다시 합시다. 어제까지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한 주말이라면 다가오는 월요일에 다시 합시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Let It Go 였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마미 중에서 익스피리언스, 언터처블과 블랙스완의 음악감독으로도 알려진 이탈리아 현대음악의 거장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명곡이었습니다. 자비에 돌란 감독은 이 곡이 마미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줬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정우성, 조인성 주연의 우리 영화 더 킹에도 익스피리언스가 흘러나왔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는 별명이 빙하위 피아니스트예요. 그린피스 초청으로 노르웨이 빙하지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붙은 별명이래요. 귀엽죠? 빙하위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디아워스 중에서 모닝 패시지스. 실존했던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에요. 1923년 영국의 교회에 사는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와 1951년 미국의 LA에서 울프의 소설에 흠뻑 빠진 로라, 그리고 2001년 뉴욕의 출판 편집자인 클라리사가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서 있는 세 여자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영화가 흘러가는데요. 이들이 겪는 각각의 하루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의해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울프 역의 니콜 키드먼, 로라 역의 줄리안 무어, 클라리사 역의 메릴 스트리까지 세 배우가 공동으로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했었죠. 이번에는 0606님이 신청해 주신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준비했고요. 이 곡은 영화 엘비스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이어서 말레피센트 중에서 라나 델레이의 Once Upon a Dream까지 듣겠습니다.

0: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 게리 올드만의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중에서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나잇, 896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그리스, 샌디와 데니 두 주인공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던 그 카니발 장면에서 그때 흘러나왔던 곡이죠.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 You'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명적인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 뭐가 있었냐고 여쭤본 적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말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켈리님,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셨어요. 아오이와 준세이. 아, 정말 그러네요. 이 영화도 있었네. 메이띵님은 제가 좋아하는 운명적인 사랑 영화 천밀밀이에요. 첫 장면과 끝이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상민님은 About Time이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간여행자의 아내 이 정도가 떠오른대요. 약간 취향이 보이는데요. 카르피디엠16님, 운명적인 사랑하면 저는 무조건 오만과 편견이에요.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예스를 외치는 그런 사랑. 4665님, 영화 사랑을 위하여.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이들의 사랑도 아름다웠죠. 하셨네요. 와, 재밌다. 여러분들과 영사배한 것 같은데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보통 게스트들이 사랑 영화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와, 재밌다. 취향이 보이네요, 정말로. 저 연극팀하고 단톡방 중에서 제가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최애곡 하나씩 공유해 주실 수 있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몇몇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나은 배우가 사랑 영화 좋아하는 영화 궁금하다고 해줘서 우리가 또 성심성의껏 좋아하는 사랑 영화를 대답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나는 무슨 영화 좋아해? 이러면 좀 뻘쭘한데 물어봐 주니까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막 고르고 정성스럽게 답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쑥 누군가에게 넌 무슨 영화 좋아해? 사랑 영화? 좋아하는 영화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어? 궁금하다. 뭐 요새 즐겨 듣는 곡 있어? 이러면 굉장한 호감의 표시, 관심 있어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플레젠트빌 중에서 Across the Universe, 비틀즈의 원곡을 피오나 애플이 다시 부른 버전 준비했고요. 아, 이 곡 들으시기 전에 먼저 원카에서 한 곡 더, Pure Imagination, 티모시 탈라메의 목소리입니다.
1: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0: 영화 마스크 중에서 헤이 파츠코, 이봐 멋쟁이 녀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끝곡은요, 영화 마법사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러브홀릭의 실비아. 이곡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부쩍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문득 일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방을 환기하고 옷장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건데요. 남은 한 해를 산뜻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는 9월 리셋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여름옷을 차곡차곡 개어넣으며 다가올 계절을 맞이하기. 답답했던 마음마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앞 산책길에 나서면 가을을 알리는 소소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나만의 9월 리셋,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초 가운데 3악장 론도 루소, 러시아풍의 론도, 장피르 랑파르 플루트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한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한 번씩 정리하는 게 꽤 기분이 달라지고 좀 뭔가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안 입는 옷은 좀 덜어내고 한동안 넣어두었던 옷들을 다시 꺼내놓고 그러고 나면 괜히 이렇게 뭔가 생활도 한번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거창하게 뭔가 뭐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방을 환기하고 책상 위 정리하고 서랍 같은 것도 좀 한번 뒤집어서 정리하고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환기될 때가 있잖아요. 아직 올해가 석 달 넘게 남아있는데요. 새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쯤에서 한번 가볍게 리셋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은 밀어둔 것 하나쯤 정리해봐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집 슈반넨계장 100조의 노래 도지번호 957 가운데 첫 번째 곡 리베스보트샤프트 사랑의 전령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노래 그리고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보물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차로 15분, 20분 거리를 걸어가면 1시간인데 걷고 있어요. 복잡했던 마음을 한결 내려놓게 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 걷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뭔가 앉아서 생각 정리하다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요. 참 좋습니다. 때로는 저는 음악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이 이어폰을 꼽는데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잖아요. 그냥 바깥 소음 안 들리는 그것만 딱 켜놓고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해바라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따라 클래식 선율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가을인가 봐요. 매일 듣지만 처음 글 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클래식을 만나기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듣던, 늘 듣던 선율이 다르게 콕 가슴에 와서 바뀔 때가 있어요. 운명처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성찰은 영어로 self-reflection이다. 성찰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그림을 볼 때는 거울을 보듯 나의 내면을 비춘다.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선호와 취향을 넘어 가치관과 그것을 형성한 삶까지 드러낸다. 그림 속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상징으로 등장하곤 한다. 작품 허영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다.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 거울 속 자신에게 입을 맞출 정도이다. 그림에 허영이라고 제목을 붙이며 지나친 자기 사랑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만약 꾸며진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품 거울 앞에 장터 부인은 어두운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 무표정한 여벌굴과 달리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뭉개져 있고 어둡다. 마치 거울이 진실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라도 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어둡게 뭉개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도망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둠을 견디고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이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한 시간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격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림을 봤을 때 강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다시 떠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심장이 뛰거나 눈물이 나는 감정의 동요를 경험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응어리진 감정과 걱정인 기억이 풀어지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 촉발된 감정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그림을 보는 것은 흩어진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때로는 그림이라는 거울 속에서 어둡고 추악한 내 모습과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만과 허영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울을 마주하며 진짜 나를 알아가게 된다. 내가 아는 나를 넘어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더 알고 싶어진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면 허영과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림은 나와 삶을 비춘다. 그렇게 나는 미술을 통해 흔들리는 삶을 통과하고 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디플레장조 오프스 27의 2 렌토 소스테누토 마리아 조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미술 심리 상담사이자 도슨트 정희주의 책 흔들리는 마음을 위한 미술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단순하게 작품을 그냥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에 마음이 끌리고 또 어떤 그림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돌아보면 나의 삶과 감정이 담겨 있을 테고 또 마주하기 싫었던 내 모습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을 그냥 외면하기보다 또 조용히 바라볼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예술을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바라보고 듣는다는 건 작품을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만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QL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모태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교회번호 165 가운데 네 번째 곡 알렐루야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제르지 피셔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부 때 이 곡 성가대에서 노래했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즐거운 생활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실업자 날짜가 끝나면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좀이 쑤시고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니까 등이 결려서요. CBS 라디오는 하루 종일 날마다 들어요. 졸다가 깨다가 걸어다니다가 온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래요. 또 적당한 휴식은 좋지만 또 오래 쉬면은 다시 막 몸이 근질거리고 일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 이제는 또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글을 읽어보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듣겠습니다. 일가르덴 리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함께 들었습니다. 일 가르델리노 연주였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17년간 월급쟁이 생활을 마감하고 백수 생활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자영업 준비를 하면서요. 제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함이 우리 가정에게 늘 함께하길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겠죠.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그 닉네임대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92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준비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우리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탈리의 샤콘, 진우 프란체스카 디 발린과 에드몽드 슈투츠가 주연한 트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르바이트하느라 오랜만에 들어요. 걷기 운동 30분 하고 들어와서 보냅니다. 추워지기 전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마음속 약속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말하는 대로님도 9월 리셋을 하셨군요.

또 너무 추워지면 운동 못하니까 운동하기 제일 좋은 짧은 계절이잖아요. 또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요기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 이렇게 좋은 공기와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이 곡은 앞에는 아름다운 서주 같은 그런 안단테 스피아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활기찬 폴로네즈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오프스 22 가운데 서주 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를 보내드렸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푸름곰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작년 1월에 인사드리고 또 세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한국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여긴 요코하마인데 일주일 넘게 비가 오고 흐린 날입니다. 가을 하늘은 언제쯤 볼수 있을지 오늘도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아까울 만큼 좋은 날씨인데 비가 오고 있군요. 하지만 또 비도 운치 있잖아요. 가을비. 이번 여름에 유독 가까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비도 많았고 조금 힘든 날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멎고 좋은 날씨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메디타시옹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찰리 브라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도서관의 제 3개월 한정 직무 체험일이 9월에 끝나요. 돋보기를 계속 쓰고 봐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보람된 경험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3개월 동안에 도서관에서 직무 체험을 하셨군요. 그래도 또 작은 글씨 계속 보셔야 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또 책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셨군요. 또 다음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이여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 그리고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존 다울랜드의 다시 내게 오세요 사랑요.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와 해리 비키스의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도설탕님 사연인데요. 드디어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예전에 함께했던 곳에서 제게 손 내밀어주셨고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가게 됐어요. 일이 갑작스레 끝났을 때의 막막함, 그 순간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랬던 간절함,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까지 제 모든 감정의 파도를 본 듯해요. 참 저는 쇼호스트랍니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우리 아당님들 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쇼호스트 일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린더설탕님. 예전에 처음 일을 하게 됐다고 기뻐하셨는데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일에서 갑작스럽게 오지 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너무 속상해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빨리 다시 이렇게 또 손을 내밀어 주셨군요.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한번 또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인연은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또 다시 어떤 일이 오면요,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엔 또 잠깐 쉬는 기간이니까 보다 이번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는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된 인연 더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콜로이의 플루트, 찰스 게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랑스와 조셉 고색의 탕브랭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골로이의 플루트, 찰스 게르트의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탕브랭은 탬버린이라는 뜻입니다. 동글동글이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마음은 봄, 몸은 가을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가을은 최고의 계절이죠. 이상하게도 그 최고의 계절이 가장 짧아요. 섭섭하죠. 근데 또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세요. 하늘도 많이 보고 이 예쁜 빛깔, 나뭇잎 색깔도 보고 그냥 공기 빛깔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가을은. 자, 이어진 음악입니다. 랄로의 첼로 협주곡 디단초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샬민 씨가 지휘하는 콩스레 나무르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첼로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샬 뮌치가 지휘하는 콩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구름이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요양보호사 하다가 아파트 청소하는 일 하고 있어요. 8시부터 3시까지. 올여름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 요즘은 시원해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니 시간도 금방 가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시군요. 아유, 요양보호사 일도 참 힘드셨을 텐데 또 아파트 청소하는 일도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여름에 그렇게 또 아파트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선선해져서 한결 나으실 것 같네요.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ed a Dream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입니다.

0: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판 아담스의 The Holy City, 거룩한 성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보내드리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곡은 성가대에서 정말 단골 레퍼토리죠.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가 노래하고요. 윈 모리스가 지휘하는 암브로스 연 싱어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맡은 자리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이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소서. 서로 등을 토닥이며 한 번 더 미소 짓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371장 보내드립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224장 찬송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발자국에 우리의 흔적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믿는 나 남 위해 신영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부성악가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김남희와 녹향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서 돌아오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박상희의 음성으로 주님 주실 화평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가족을 향한 마음이 더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딸기맘님께서 요괴배세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연평한 조차미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지니사랑님 청하신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리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오늘은 언약을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되 그들과의 거리를 약 2,000규빗쯤 유지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말씀의 빛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나만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의 길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우리 앞길을 비추는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의 빛으로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파도 같은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글로리아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59장 찬송입니다. 이한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유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곡 보내주셨던 곡들 가운데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청하셨던 남궁송옥의 나를 통하여 들으시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한이의 행복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한때는 제 꿈이 돈가스집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글을 쓰면서 추억을 들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잊고 있던 꿈도 생각나고 돈가스를 작게 썰어서 입에 넣어주시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다시 7살 아이로 잠시 돌아간 듯 싶습니다. 추억을 들추는 건 다소 낯간지럽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맛있는 시간이네요.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어머니 지은이랑 같이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야겠습니다.

유부현, 고경현, 고지은 3인용 식탁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은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김의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윤선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결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강찬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시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마주하는 월요일. 그래서인지 문득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향해 안테나를 세운 채 살아가죠. 이번 주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저런 일들 미리 처리하느라 더 분주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음 대신 우리 안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차근차근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오늘 아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시원한 아침. 포근포근하게 느껴지는 찬송들이죠.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였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앞두고 바쁘게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달력을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이제 반이 검정 글씨, 반이 달력 위에 빨간 숫자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들어있어요. 명절이 들어있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는 어떤가요? 와, 추석이다, 이제 연휴다 하면서 마음이 가벼우실지, 아니면 이제 먼 곳 이동해 가야 하고 혹은 손님상도 치러야 하고 이래저래 머리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게시판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시려면 문자 참여 번호 샵 9390번 기억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9390입니다. 폴라리스님은 어제 교회 가셔서 바쁘셨대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습니다.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브링잉 인 더 쉽스, 새벽부터 우리. 프리지아님은 와, 연휴에 여행 가시네요. 이번 추석날이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70세가 되는 해라서 연휴 때 가족여행 일본으로 떠납니다 하면서 웃음소리를 붙여주셨고요. 왠지 프리지아님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폴라리스님은 울음 표시가 붙어있는 한 줄인데, 와, 너무 힘든 추석 연휴가 될 것 같다고. 바쁨이 가득 들어있는 연휴가 계획돼 있으신가 봐요. 아유,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저의 계획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의 일정은 우리 애청자분들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과도 관련돼 있잖아요. 저는 거의 입사 이래 처음으로 명절 연휴에 이번에 근무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외에 이제 휴일 라디오 뉴스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연휴 내내 근무가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바꿔달라는 동료가 있어서 바꿔주다 보니까 근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제 연휴 첫날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금, 토, 주일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하루의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찬송가들 묶음으로 선보이려고 하고요. 토요일, 주말은 우리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를 위한 혹은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댁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모음집. 그리고 주일은 이제 일상 복귀를 앞두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 모음집.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정해 놓았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곡은 Calm Down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일제강점기 23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땅을 상속받은 그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대신 전 재산을 털어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죠.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전영필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지켜냈고 그렇게 세운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으로서 한국미술사와 문화재 보호에 있어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 부유함보다 보이지 않는 민족의 어리라는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투자한 거죠.

이런 간송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참된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의 충성된 청지기.

Be still.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9월 21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태규님은 어제 모든 만물들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전 찬양대 테너 파트인데요. 찬양 도중 그만 한 박자 빨리 나가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른 채 하고. 그럼요. 그래야죠. 당당하게 다음 소절로 이어나가 무난히 소화시켰습니다. 아유, 끝나고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던지요. 아유, 그러실 게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아마 듣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걸요. 한태규님이 제일 잘하는 분이라 특별한 파트를 맡은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실수를 했으면 계속 그거 자책하느라 다음 거를 잘 못 이어나갔을 수도 있는데 한태규님은 얼른 잊고 당당하게 다음 소절로 무난히 이어나가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0865 문자 주신 분은 와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저희 집에 있는 녹보수에 녹보수는 녹색 보석 식물입니다. 여기에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저의 회갑 기념수로 3년 전에 선물 받은 식물인데 녹보수의 꽃말은 행운이랍니다. 이 꽃이 피기 어려운 식물에 꽃이 피었다는 건 게다가 꽃말이 행운인 식물에 꽃이 피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 우리 0865님 댁에 찾아갈런지 기대가 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 전이검사 받으려 일찍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며 듣는 라디오.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면서 가고 있어요. 춥지 않아 감사하고 안 아파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비니님 잘 다녀오세요. 슬픔과 아픔은 단지 어제의 일일 뿐 우리의 오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카펜터스의 Only Yesterday,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는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분 좋은 금빛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첫날부터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근대 5종 여자 개인전은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었고 남자 농구는 12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만큼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수들처럼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뛰는 것.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고 잠시 흔들려도 다시 힘을 내면 됩니다. 어쩌면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이런 희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시안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땀 흘리며 도전할 텐데요.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큰 박수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자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도 서로의 응원팀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요.

0: 은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4: 완전 좋아요,
1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6: 화물차 필요할 땐 갑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서울사

0: 거북이님이 거북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그 전에 1415님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들으셨어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16분입니다. 4953님 기분이가 너무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나라 선수들의 농구 경기 너무 멋졌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또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엄청난 또 드라마 스토리가 나왔죠. 12년 만에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대한민국의 심박수를 한껏 높여줬다는 너무 멋진 소식. 그래서 기분 좋게 정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뚜맘님은 오늘 첫 곡부터 너무 좋았다고 주디 목소리 들으러 일찍부터 왔어요. 그 여아는 어느새 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주디가 주디스의 응원 팀장이 되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또 주디스의 응원을 제가 또 받네요. 감사합니다. 뚜맘님도 오늘 하루 화이팅!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수경 리포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아서 집 주변 탄천도 걷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0: 네, 저도 어제 낮에 잠깐 공원 산책했는데 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네네. 이번 주 추석 연휴도 있는데 원래 추석쯤에 이렇게나 더웠던가 싶더라고요.
1: 네, 보통 추석 전까지는 늦더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편인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름으로 돌아간 것처럼 날씨가 덥겠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한낮에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 전국적으로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 29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과 내일 사이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동해안으로 구름이 다소 많을 때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올해도 추석 당일인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도, 부산 20.5도, 광주 19도, 대구 16.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8887님 신청곡이었어요.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그 전에 유어맨님께서 오마이 달링 노래라고 하셨는데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은 0253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시리님 어제 강아지랑 수락산 무장의 숲길 걷는데 정말 여름같이 더웠습니다. 아침은 시원해서 운동할 만하네요. 저 아까 좀 저 혼자 웃었던 게 이수경 리포터랑 날씨 얘기하면서 아 너무 덥지 않아요? 원래 추석 때쯤 이렇게 안 덥지 않았어요? 하는데 이수경 리포터가 너무 예쁜 목소리로 웃으면서 원래 더웠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서 혼자 웃었네요. 추석 전 즈음에서 늦더위가 되게 일상적인 거래요. 근데 매년 이랬다는 건데 참 신기하게도 아, 원래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그랬답니다. 그래도 추석 지나면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1894님, 어떤 때는 한 주가 빠르게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빠르게 간 것 같아요. 명절이 곧이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번 주는 완전 더 빨리 가겠네요. 이번 주는 명절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월요일은 다른 주보다는 좀 특별한 기분으로 다들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추석 앞두고 조금 마음이 바쁘신 분들도 있고 싱숭생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수요일 오후쯤부터는 많이들 이동하시겠죠. 추석 연휴가 있는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켈빈 해리스, 퍼렐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 빅션의 Feels, 루카스 그레이엄, UUU

오늘의 마음에 어울리는 한 곡, 음악으로 나만의 하루를 스타일링해 보아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이승철의 아마추어. 지난 토요일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했죠. 늘 느끼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은 언제나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프로답게 살진 못하잖아요. 이 노래는 우리를 인생이라는 무대에선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완벽한 프로는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할 주디스를 위해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이승철의 아마추어였고요. 제주 딸기산도님이 아마추어라고 이제 추워질 걱정된다고 정말 프로다운 놀라운 개그를 보내주셨네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제니왕님께서 슈퍼스타도 처음엔 아마추어였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니왕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슈퍼스타 추천해 주셨고요. 슈퍼스타의 버금가는 싸이의 챔피언 1607님 비롯해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6935님은 꿈을 갖고 있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노력하는 아마추어 가능성과 함께 날아오르길 바라며 인순이의 거위의 꿈. 마루치님 아마추어라고 포기하면 안 되죠. 다포.

포기하지 마, 성진우. 라은맘님,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시험인 두 딸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 등등 정말 많은 응원곡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걸로 응원가 플레이리스트 짜도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감사드리면서 제니왕님께 오늘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시 46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0: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2: 어, 딸, 혹시
3: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2: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지하철이 붐비네요. 한 주가 서둘러 시작되는 아침 신나는 음악이 좋습니다. 아침 4586님과 BTS 퍼미션 투 댄스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를 쓸어 담으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피 7000선 재진입을 앞두고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안정 여부와 미중 정상회담의 AI 반도체 논의가 우리 증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들들이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온 CNN과 폴리티코 등 언론 매체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길이 3m가 넘는 상어가 사흘째 나타나면서 하루 방문객이 평소의 4배인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SNS에는 부산의 상어 아쿠아리움이 생겼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가 세계 최고 멋진 거리 1위로 서울의 종로 3가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100년 된 한옥 골목과 돌담 그리고 야장의 플라스틱 의자가 기이하고도 활기찬 풍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6월 21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첫 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5626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4388 용인에 사는 중3 애청자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랑 듣고 있어요. 반가워 중3 주디스. 이모는 너의 이름도 불러줄 수 있단다. 이름을 불러주고 싶구나. 이누맘님 종로 3가 가고 싶네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종로 3가가 세계 최고 멋진 거리 1위로 꼽혔다는 반가운 소식 뉴스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전통과 현대를 잘 보존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종로 3가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멋진 종로 3가.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최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약 3에서 3.5m 크기의 갈색 해양생물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 생물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이것을 자극하지 않고 스스로 먼 바다로 나가도록 두라는 취지의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이 생물은 뭘까요? 1번 상어, 2번 공룡. 정답과 함께 부산에 얽힌 특별한 추억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7: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존박의 이상한 사람 싸이 박정현 어땠을까? 오늘의 정답은 1번 상어였습니다. 2430님 주디 전 부산 토박이의 부산 사람인데 예. 친수공원 한 번씩 산책 가는데 그런 뉴스 참 신기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상어를 부산의 마스코트로 지정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어 마스코트로 자이언츠 이기는 야구 해보자! 2619님 2008년 부산 북항 마스터플랜 설계했습니다. 와 디자인하셨어요. 공룡이 있으면 더 재미날 것 같지만 정답은 상어입니다. 맞춰주셨고요. 0798님 강릉 앞바다에 나타났던 돌고래 안보기처럼 얘도 이름 지어줘야겠어요. 북항이가 좋을까요? 친수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안목이 생각나네요. 얘도 이름 지어주면 좋겠는데요. 이름 지어주면 근데 떠나면 또 너무 서운할 것 같기도. 6258님 상어 출몰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생태계에 흔들리는 게 더 걱정이 됩니다 하셨고요. 7550님 저는 부산 갈 때마다 비를 몰고 가요. 마지막 부산 여행이 7년 전인데 그날도 폭우였습니다. 분명히 서울은 맑았는데 55년 사는 동안 부산의 파란 하늘을 영상으로만 본 사람으로서 상어도 보고 싶지만 부산의 파란 하늘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0081님 서울 사는 저는 남편과 첫 장거리 드라이브가 부산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저는 기분이 들떴지만 남편 일 때문에 출장 겸 저를 데리고 갔던 거라 정말 그냥 갔다만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산은 못 가봤는데 상어 보러 가봐야 되겠네요. 6618님 주디 저 시험관하러 병원 가는 중입니다. 상어의 기운을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맞추신 이분들과 함께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근데 좀 신기했던 게 분명히 부산에서 듣고 계신 주디스 여러분들 많을 텐데 여기 지금 북항 그 공원에 하루 방문객이 8천 명이 됐대요. 근데 방문해보신 주디스 여러분 안 계신 건가요? 갔다 오신 분 없나요?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커피 드리겠습니다. 8시 21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219 민신기님 신청곡 보니 타일러 홀딩 아웃 포 어 히어로.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의 City of Stars. 그 전에 7469님 신청곡이었어요. 메릴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Our Last Summer 들으셨고요. 그 전에 케이스 앤 더 선샤인 밴드의 Give It Up도 함께했습니다. 김부자님은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힘들었는데 Holding Out for a Hero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솟는다고 또 좋아해 주셨네요. 9월 21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6분입니다. 6650님, 저 부산 사는데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사람 많았고요. 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 보러 다녀오셨다고. 상어가 유유자적 논이는 모습 봤고요. 뉴스에는 1m 정도의 새끼 상어로 추정되는 물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출산설도 있더라고요. 와서 새끼 나왔다는. 0126님도 갔다 왔습니다. 상어 봤습니다. 살짝만 봤어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평소에 4배 정도 많은 분들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 보러 지금 가고 계시대요. 비와이삭스님은 그 외지 사람은 관심이 많지만 그곳 사람들은 뭐 그리 큰일이야 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부산 분은 아니세요? 비와이삭스님? 그럼 외지 분이신데 왜 이렇게 시니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서울 사람이 남산 안 가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BY삭스님 포함해서 6650-012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920님 신청곡이에요. 오아시스 원더월.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4291님, 반가운 9월도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곧 한가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일, 고기 등 사고 어제는 갈비찜을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번 주는 아마 많은 분들의 초점이 모두 추석에 맞춰져 있을 텐데요. 그대와 여는 아침도 추석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디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엄선의

이어서 그들의 삶과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지난 설에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 추석에도 준비했습니다. 그대 아침 추석 특집 Feeling Voice. 오늘 24일과 25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첫날에는 스티비 원더와 조용필, 둘째 날에는 셀린 디온과 악뮤의 음악과 삶을 만나볼 수 있고요. 추석 연휴에 함께할 그여와 특집 필링 보이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메간 트레이너 미투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0473님 신청곡 임재범의 비상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0: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포인트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농구에서 한 골을 넣었을 때 얻는 득점도 포인트고 물건을 사고 차곡차곡 쌓이는 적립금도 포인트죠. 또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비슷하고요.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모아둔 점수가 꽤 쓸모있는 게 됩니다. 하나만 보면 작은 흔적일 뿐인데 모이고 나면 분명한 무언가가 되는데요. 적립의 재미를 느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도 인생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일 겁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나를 만들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나의 자산이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게 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쌓여갈 여러분의 일상을